kumuzhiku khinale ha ella ali shoku iso matya thawoku etalo kuna kya iso kilom barno piwala kuna dega wodu radia ra khu ya hojina na ekhu chakha sheli Kin la sa wu, ke ta sa wu, e ki ya da. A kwe si, ku ke tse ku, ku ni ka ri. Ku kwi wa ta ri ki, ka ra ku ke tse ku, ha sa. E ku dun du di ku go zna ga u, dun ha ra. Na dia ro khu oi na dia ro khata anara shisha kasuli shisha kasuli ashe khu thain da shamu he de ro khor she shi in le shisha kasuli ali yi hon da se gidi yi vida什么事情啊他一生那个车卡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
안 나가 좀 먹었잖아. 근데 석궁의 이거가 이거가 이 새끼 지금 후기 얘기다 몰랐네 내가 새끼지 몰랐네 나서 뒤에 새고 뒤안에 뒤안에 나 뒤에는 나 인사 인도아니라 새고 인도아니라 이지 집이 한 와.

0: I tū tūle tā kōs Victor Meniko he I tū hua o kō.
1: I nā ne, ki hui e nē yō, tū tēne suri wu gē jā wāng tā, chōng, jā tī hū kū yī rē yō tā, bē gā rē, hū tē ngā tē yī hui, kū yī rē tā hū. Jā nē, jā tī kō nē suri wu gē kī tī, suri nā zō wu gē kī tī, I kū, tēne suri yā tī, suri tēne kē yā tī wā nā yī, wū tē nā yī tī yō, suri kū rī shō, nē tsa tā hū. Ta tu ta nai te tu ta ko hu na cha le ko san ta ta ti za ga hu ye son ne hu ye son ne ama ama ya ti wo nai ti de ha ta na ta ti za ji kha ya ti na ho le na ka le ku ku ma ya ti na ite ho ta ne ha cha na la ho ne ya ti ko na ku ne ku ti na ti ha ju ya ti za de de ni wo ya ti ku ku le du ku ko ne ju 啊，天空会用我呀，天空会阿个来会，真的呀，天阿个呢，哎呀，天阿的，这边真是呀，天空那天，哎呀，天空也来呀，来哭，哭啊！我真，呀，你哭也那用了，啊，用那到那古天那用的，虽然真的些，哎呀，我打些，虽然我查来到，现在，我查来到的，现在个我了，看。
2: Skirutaka,それで金たしわて、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金たね
1: Tāngye, ina tātina ye, kui kālu hu kui ye, a te, tātare, liku, 신이 와가 있다오네. 인다 아빠 세대 거때. 카 아빠 위 관 아빠 거때. 아빠가 좀 세대 거때네 자꾸 가라다이 알고 무 세대 거때. 안에 혼자 아빠 세대 거때. 아빠 따라 화 샤티니 타이팅 가란 손아 아빠 우네. 아 까라 아빠 오나데. 까라 아빠세 구틴어요. 까라 아빠세 구틴데. 내 손, 저와 아빠 세 구틴데. 다다네. 배우나데 회배 원세나 세네 아빠. 아빠 다네 원손데 다네 세레. 자나 고니쇼. 엘리구 예 티기나 제때 비시나 호 타이 대기게나 호데. 고니쇼 봐. 이라 아빠 회원에 토다산 가니 내가 라인다네. 아빠. 해다때네 타와 뒤에서도 때, 땐 타도 땐데, 카이, 니 친구, 니구, 초, 군차는 얘기해, 과. 그, 인다 때네 노화인데, 인다 고자도 니 지다, 인다, 수레, 때네 누야, 때네 도군야, 육도와 갈고 자라. 애진 땅에 수레 다, 다인 띠구라. 야, 요네, 호인도 공허리띠, 호도도 때네 와단 자카나 허리띠, 호도도 때네 와라 이가, 애진이 원다, 哎，现在我天天去提我了，打我了，到天天我那个公路真够开，带我了，那到天涯谷子留了那个红的就多点单些，现在单些过他了，现在单些过他了，等你过他了，等你等你我个哈，阿妹他打的，现在我等你他的，现在我等我说，过路说你过路看你的就多，那有那个物价个。
0: Tulita kwa Victor Menico hei ia huia hong.